0: 바른다고 뛰니 까미 섞어있노 레카성 까미 시키자 마찬가지 능한 로기 시키자 마찬가지 또
1: 너 살기 살아 너 탕나 인자 얼어 보고 너희 하나 꼽수 너도 해다
0: 리허 블레 땅 리허 양네 아무 사이니야 레카세 땅 뭉상가 아는 강사 반지 꼽수 너 또 릴리야
1: 땅 기자 보니 무고 기자 가나 마니 니네 꼽수 너는 봐 좋아져 없이 가시 또 니네 가나 보블레
0: 아니 꼽수 너 좋아져 없이 가시 또 니가
1: 예
0: 너 꼽나 레카노 승리 그 부인이 니 세마케 보하이 좋아져 봐 보는 세마는 뭐는 내가 리샹 보는 승전이 와시는 토로 하시나이
2: 아이 자 또 룸비 사그라디

아직 저라? 그나마야 톰녹 톰녹니 뭔가 아시니 스마이 어 톰녹노 신야인가 모닌드로 데퍼마 아카즈바니야 그르톨라 비니야글로 다부 카나바디 줄라이 데퍼마니 코랑바이 리셉작 리차몽로